0: radio switch? The radio switch. There.
1: Each orbit bringing them closer to their goal of 8 days in space.
2: Gemini 4, Carnarvon Capcom.
3: Come in, Carnarvon. This is Gemini 4.
2: Roger. Give me your status.
3: Roger, we are go. Everything looks great.
2: Roger, Gemini 4.
3: Gemini 4.
2: Gemini 4, Guaymas Capcom. Roger, Gemini 4. Roger, Gemini 4.
4: 찬서, KF 케네디 플로리다. 지금 미국 동부 표준 시간 오전 7시 12분. 임무, 우주에 여행하고 지구를 61번 성패하는 것. 우주선은 타이탄 부스터 로켓으로 발사되는 우주 캡슐 제미 4이다. 승무원은 제임스 A. 맥디비트하고 에드워드 H. 화이트. 이 여행에서는 1회 달 정복에 대한 두 개의 큰 스텝이 시험될 것이다. 우주에서의 란데부와 아주 멋진 우주 보행이다. 케빈 제미니 관제탑은 마지막 단계에 가지만 있다. 16분 늦은 아름다운 얘기다. 순조에 상승하고 있다. 회전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0: 인간이 탑승한 프로젝트 마큐리 그리고 러시안 버스터의 비행이 인류가 우주에 내리기 시작해서 거기에 재류하고 지구의 무사히 귀향할 수 있는 것을 증명했다. 프로젝트 재미는 미국의 인류 우주 비행 계획의 제2단계야. 그 목적은?
1: Gemini 4, Garmin Capcom.
2: Come in, Carnarvon. This is Gemini 4.
1: Roger. Give me your status.
2: Roger, we are go. Everything looks great.
1: Roger, Gemini 4.
0: 궤도에 어울리는 것 하고, 더킹에 있어서의 기술하고, 발전시킨 것, 과학적인 실험, 그리고 조사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것. 예를 들면 14일 동안의 우주 샘플처럼
3: Gemini 4 Space Nova, そして Jazz Music.
4: 1, 2, 3.